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또 문득 해버렸다. 내 피부로 읽을 수 있는 사람. 내 피부에 닿아서 나를 울리고 웃기는 것. 내가 가사를 쓰고 내가 노래를 하게 만드는 것. 충분하다고 생각

생각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 읽히고 싶고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써내려가는 것만이라도 한 권을 가득 채울 수만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밤에 두 눈으로 담아야 할 것들이 내가 온전히 바라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다음 밤에는 꼭 울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고 싶다.

something that's called. You will be happy, excited.

0: 그만하자.
1: 네 손이 내겐 너무 소중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0: 너랑 있는 시간은 공기마저 특별해. 갈빛 뛰어 오래 간직하고 만지고 날짜와 감정 기분 이 계절을 담고서.
1: 예, 제 시간 처음으로 정인혜 엄마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우소 오빠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바람 많이 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태풍이 많이 몰려온다고 해요. 조심해야겠어요. 토요일에 남편이랑 만난 점심 먹고 오후에 아들 병원 간 후 맞춤 제작한 티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곧 돌이거든요. 결혼 사진 찍는가 마냥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웃어지든지. 그래도 결과물 보니 잘 나온 것 같아 좋습니다. 이번 주 한 주의 시작이네요. 하루 알차게 보냅시다. 아자아자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 주셨고요. 정인 엄마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좋은 소식 전해주시네요. 정인이 돌 준비 잘 하시고요. 돌잔치 후기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엄마님 멋진 한 주 열어가시길 꼭꼭 당부드립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함께 들어봅니다.

무스, 아 오늘도 그렇구나. 저 시간표를 다 어쩐다니. 아 피곤타. 고생하자 라고 하시면서 흑장미님 신청란에 다녀가시면서 신세한탄을 해주셨네요. 다 어찌저찌 지나가긴 하겠지만 지나가기 전엔 앞이 깜깜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신 흑장미님 오늘도 힘내시고 또 힘내셔서 잘 보내시길 응원해봅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필사마님 신청곡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 주셨습니다. 필사마님 오늘도 어김없이 신청난 다녀가셨네요. 필사마님도 행복하게 한 주 잘 열어가시고요. 청해주신 곡 세 곡 함께 들어봅니다. 이세준의 바리게이트,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CIA 스테이 세 곡 들어봅니다.

예, 꽁치님 사연입니다. 웅수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란 다녀갑니다. 아침에 선선하네요.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침밥도 못 앉혔습니다. 웅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꽁치님 오늘도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왜 아침밥을 안 하셨는지 제가 마음이 다 아픕니다. 옆 앞에서 아침 겸 점심 든든하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꽁치님 오늘도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하루 꼭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윤씨 가수들로 청곡 주셨네요. 세 곡 모두 다 함께 들어봅니다.